0: 건드려야 말이지. 하나 인데 양 오른 말 호요호요라. 하나 거꾸로 건드려 말라. 쯧쯧나 말았다 배로와라.
1: 올 around Australia, this is Triple J.